0: 방문 주세요. 박회관이 재미하는 거니까.
1: 키워라.
0: 아니 얘 떨어 러래라. 멋이라서 멀리 우탈래.
1: 우탈래.
0: 아니 말라고 대할 주니.
1: 뭐또 프리미어로 가요. 우리 만나는 게 아니라.